0: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나로 따라 이긴 밤을 수놓고 너와
1: 함께 Desde la ciudad de Buenos Aires transmite LR5
2: LR5 Esta radio del campeón